0: 시작됐대.
1: 10시 지르는데 알고.
2: 그러니까 멜로디나 뭐사.
0: 시에라 라 밤바라 나다 테 뿌에 파라. 시에라 라 밤바라 나다 테 뿌에 파라. 이야 토케